원이 될 수 있는 한 생 나보 예를 들겠지요 아까 수고 지요 알아본 세월 난 풀어라 난 너 바밤이 애지요 그래서 어째 잠시 봐 아빠니 어 우리 먹어 내 말이 우리 먹어 난 너무 괜히 나 어째 수로 어 지혜고 풀어라 내 맘에 뺏고 난 너 마음이 너무 잘 주는 지시야 두 배로 어 지혜고 내 바보 세월이 우리 먹어 지혜고 하지